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벗어나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ICBC 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ICBC와 BC주 법무부는 신규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습 면허인 러너스 라이센스, 즉 L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ICBC 사무소를 예약하고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한 클래스 5부터 클래스 8까지의 면허 신청자입니다. 다만 트럭,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인 클래스 1부터 4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시험 방식을 유지합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부 장관은 과거 필기시험 한 번을 보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던 농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도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기존 오프라인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와 평가 기준, 합격 점수가 적용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도 까다롭게 마련됐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ICBC는 시험의 보안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의 면허시험 전문 보안업체인 뉴모와 협력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ICBC의 방문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최종 학습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과 시력 검사 그리고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차례는 예약을 통해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현장 방문이 분산되면서 도로주행 시험이나 면허갱신 등 다른 대면 서비스의 고질적인 예약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프로그램 설치 안내는 현재 ICB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이후 BC주 내 대학과 컬리지들이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 내 공립 고등교육기관 대부분이 무더기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BC주 공립고등교육기관 25곳 가운데 무려 19곳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연간 적자 규모는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국제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면서 대학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C주 대학가에서는 이미 180개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으며 교수진 약 1,3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학생 지원 서비스도 45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동안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운영비의 약 90%를 주정부가 지원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평균 40% 수준까지 반토막 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내 학생보다 5배 이상 비싼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BC주 유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32,900로 국내 학생의 $6,200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고등교육을 도로나 파이프라인 같은 공공인프라로 간주하고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재원은 누진세 확대 등 진보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현재 독립적인 고등교육 재정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올 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재가지원 서비스를 두고 BC주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인 노인연합회를 비롯한 BC주 내 7개 노인단체는 지난주 약 40

10만 명의 노인을 대변해 의료 서비스는 가정 돌봄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재가 지원 서비스에 전면 공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목욕과 식사 준비, 투약 관리 등을 돕는 이 서비스가 정작 치솟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노인의 약 65%가 연소득 3만 7천 달러 미만인데 연소득 3만 1천 달러 수준인 노인이 하루 딱 1시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약 1만 달러의 폭탄 같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알버타와 온타리오 등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서비스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가사, 식사 지원만 있다면 자택 생활이 가능했음에도 시설로 가야 했던 조기 입소 비율을 보면 BC주는 무려 12.5%에 달합니다. 이는 재가 지원이 전액 무료인 알버타와 온타리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BC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6명은 입소 전 3개월 동안 필요한 재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가정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의료장비 유치와 병원 마비 등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병원 치료도 필요 없는 이른바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BC주 전체 병상의 약 16%인 1,600개 병상을 이 같은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비만 연간 최대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십 년 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안일과 장보기, 말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 어시스트 모델을 구축한 타 지역들의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올 여름을 비롯해 앞으로 BC주의 모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려서 가렵고 불편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외래종 모기들이 BC주에 정착할 위험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기후변화가 모기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날의 수, 즉 성장 가능일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모기종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기온은 섭씨 25도 안팎인데 이 같은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모기의 생애주기가 훨씬 빨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한 시즌 동안 한두 세대에 그치던 모기 번식이 앞으로는 한 시즌에 무려 10세대에서 12세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과거에는 BC주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했던 위험한 외래종 모기들이 점차 북상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징후는 이미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2024년 휘슬러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소아 뇌염 사례를 계기로 지난해 여름 스쿼미시부터 펜버턴에 이르는 시투스카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모기 감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당시 소아뇌염을 유발한 원인은 모기 매개 바이러스인 캘리포니아 세로그룹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BC주에서는 매우 드문 감염 사례지만 캐나다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토착 모기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BC주의 모기 매개 질병 위험이 당장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의 모기 종 분포와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가려낼 기초 데이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의 방역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춘

0: 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 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다른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AI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법안을 분석하고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도 써준다고 해요. 기계는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데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아쉽지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은 다들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고요. 얼굴을 맞이하고 나누는 대화보다는 이제 톡으로 하는 의사표현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의견보다 위로, 정답보다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 첫 곡,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순간으로 신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음식할 때 듣기 좋은 노래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는 올리 오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분위기 있는 라운지, 카페, 그리고 브러지타임 배경음악 등으로 자주 쓰이고 라틴풍의 리듬과 경쾌한 템포 덕분에 기분 좋은 설렘을 주는 곡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며 음식을 하면 마치 지중해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하시며 마이클 부블레 그리고 넬리 풀타로가 부른 쿠안도 쿠안도 쿠안도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곡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만드는 음식 중 라면이 빠지면 서운하겠지요? 사랑과 라면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귀여운 가사의 노래예요 하시며 베베쿨님께서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0: 듣고있나요라디오6
1: 지친그대꿈을꾸어요여기는라디오6입니다
0: 만나서반갑습니다유아진입니다우리의마음이머무는곳한인라디오방송 FM 96.1 라디오6입니다
2: 디지털시대의색깔있는신문코리안뉴스다른뉴스를보는것가짜뉴스를알아내는것내주변을보살피는것내나라밖을살펴보는것지구를건강하게물려주는것이모든것은내가시작해야반응하다는것바른사람을위한젊은신문코리안뉴스
3: 뉴욕에서도포틀랜드에서도우리의식탁에서도콩으로만든요리가대세가된건다이유가있지식물성단백질을먹으면내몸도지구도건강해지니까
4: 요즘은이런식나를위해지구를위해바른먹거리풀무원
0: 안녕하십니까유아진입니다뉴스시작합니다 BC 주정부의주택정책들이마침내시장에서구체적인성과로나타나고있습니다전국의주택난속에서도 BC 주의임대료가캐나다에서가장큰폭으로떨어졌고임대주택공급은역대최고치를갈아치운것으로조사됐습니다데이비드앱이 BC 주수상은지난2일버나비에서열린 BC 빌즈신규주택착공행사에서주정부의주택정책성과를발표했습니다버나비지역에약820세대규모의신규임대주택건설이본격적으로시작되며이로써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핵심정책인 BC 빌즈프로그램을통한누적착공물량은4000세대를넘었습니다앱이수상은부유한투기세력억제세입자부당퇴거방지불필요한건축규제완화등이맞물려캐나다전역에서가장선도적인안정세를이끌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메트로밴쿠버의중심인밴쿠버와버나비지역의하락세가매서웠는데아파트와콘도를기준으로한평균임대희망가격은최고점대비약 20% 폭락해

연간 8천 달러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두 도시는 최근 무려 2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닥을 기던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공실률은 2023년 10월 0.9%에서 현재 3.7%까지 큰 폭으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주택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 여건 역시 역대급 지표를 보여주며 지난해 BC주의 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기 전용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2만 6천 세대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 빈집세 도입을 통해 수천 채의 유휴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강제 전환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도록 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시장 안정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BC주의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값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BC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카드가 실제 주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민생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됩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결론에도 불구하고 켄심 시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시장이 소속된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표를 던지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인데 시의 청렴성 감독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사무실이 임명한 외부조사관 제이미 파이텔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파이텔 변호사는 약 7개월간의 면밀한 조사 끝에 켄심 시장이 시의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두 차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켄심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에서 유대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유권자 연합 즉 COP 소속 숀 우어 시의원이 과거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숀 우어 의원이 테러단체 연계 시위에 참석했다며 그를 테러 지지자로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관은 심 시장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숀 우어 의원을 증오 조장 인물로 묘사하고 공개적으로 괴롭혔다며 시장의 공식 서면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제재안은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이자 켄심 시장의 소속 정당인 ABC 밴쿠버 의원들이 철벽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ABC 소속 의원들은 조사관이 별도의 증인 인터뷰나 시위 성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사 절차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장 제재를 전면 거부하고 보고서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접수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표결 결과 ABC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사자인 켄심 시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번 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조사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오히려 철저히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회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유는 ABC 밴쿠버 측은 과거에도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흔들기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검토 보고서들은 오히려 감독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BC주 정부 역시 올해 독립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행동강령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 덕분에 켄심 시장은 당장 공식적인 제재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청과 SNS라는 공적 공간을 활용해 동료 의원

원을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법적 결론은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올여름 심각한 물부족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야외 용수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는 물 사용 3단계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적설량에 주요 급수관 공사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는 유난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산간지역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스탠리파크 급수 터널 공사 여파로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에 설치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번 공사를 두고 마이크 얼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장기적인 물 공급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지만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할 수 있어 선제적인 3단계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3단계 조치가 공사가 일단락되는 최소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3단계 제한령이 발효되면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차량 관리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창문이나 전조 등 사이드미러, 번호판처럼 운전 안전과 직결된 부위만 부분 세척이 가능하며 집 앞마당 등에서의 일반적인 다량의 물 사용 세차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전문 세차장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수영장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원을 투입해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 조례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최소 수백 달러에서 최대 천 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주치의가 없어 정기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13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BC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가족 주치의나 정기적인 1차 의료 제공자가 없는 BC주민은 약 125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BC주 전체 인구 570만 명의 무려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 중 1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현 NDP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등록 환자 수가 약 89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없는 주민이 오히려 45%나 급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 등록되어 주치의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3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치의와 매칭되기까지는 평균 2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시 우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매주 4천 명 이상이 주치의와 전문간호사 매칭 시스템을 통해 새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행정 업무 시간까지 보상해주는 환자관리 중심 보상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로 의사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정작 이것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전문의 진료나 가족 주치의 공백은 결국 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시민들의 생명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영입 구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페리가 오는 16일부터 모든 항로의 이용요금에 5%의 임시 연료 할증료를 일제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린 윌리스 BC 페리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료비 이연 계정을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0: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5% 인상안은 BC페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요금 인상 바람은 해상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 역시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할증료와 요금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여름 전반적인 여행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BC페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안정될 경우 연료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할증료를 즉각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벌써 6월이에요. 햇살은 점점 더 길어지고 바람은 한결 뜨거워졌지요. 계절은 벌써 여름의 문 앞까지 왔더라고요. 우린 또 다시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고 있지요. 어느새 반쯤 채워진 달력처럼 마음도 조금은 지치고 처음에 다짐들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가볍게 나를 챙기며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햇빛 아래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그늘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소수빈의 이러지도 못하고로 시작합니다.

버스커버스커 특유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시선이 담긴 노래예요. 담담한 멜로디와 브래드의 절제된 감정이 조화를 이루며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아주 어른스러운 사랑의 이별을 노래한 곡인데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래서 더 먹먹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별 노래죠 하시며 신청해 주셨네요. 저에게도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던 곡이었네요. 조용한 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들으면 더 깊게 다가오는 노래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버스커버스커 정말로 사랑한다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팀의 픽은 페리스 매치의 Digging Your Scene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가 LA를 여행하면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LA 여행이 가끔씩 생각나더라고요. 자, 같이 들어볼까요? 페리스 매치가 부릅니다. Digging Your Scene.